0: 빵. 오.
1: 너라 너라 잘 나가.
0: 오빠 백금.
1: 꼴로 받친 유보니까 공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강경 기경.
0: 아름 뭐 오빠 백금. 오빠로 뭉수 생나나고.
1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 갈리 페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고. 뜬 와룽 너뻐 미니마켓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ist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